Zotanik에 good afternoon. Melrose Black 다가디 CKLB Radio 101.9 FM 천박에 고춘다 아이스요데 디에 여거사 워켓네친데 고춘히다 사헌 워저헌은 자근데 디제 타네다 웨네스데 타이징에 다 아근데 디제게 히다 다쿠에후 다쿠에후아전 굿디 하니 하니 히다 와고 아데가 헌데 Hit when you got so hit at Montada got air, Hontada got in, did there, good nickets on that, good D, Nihits on High Sian Hotte, Hits on, see honey, he wait, then he let a lay. D, see hit at Ameda Tone, CKLB Radio, the Quahi, a hit at, and so Nihira de Dia, the Fuhonte. Eat lahone, but other gun eat that needs on high sinner.